밝게 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에

0: 나 잡레 띠멍 잡만은 나 자족고데 낭유비 애니 남근이는 사가니가 봐 뭣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자니랑 거 왓보하 낭유비 애니 남근이는 남마 자니 미슈 삼자그랑 코서 자보하
1: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아띵아
0: Oi, Ruga, mein ist ein Erwa, du kontakt in Skanya.
1: Plus F, Chinko, Ninga, Chimwe.
0: Ja, plus F, Nigman und Tisa, Tanat, Naman, Ginma.
1: Namas, Yama. Jin Salon, A, Chani, Rangko, Chaun. BN, Ko, Lakat, Kapa, Mang Rakat, Kapa, Aro, Chuong, Kapa, Vitamin, Rang, Dong, Zaun. Mandini, Chanchiani, Ko, Bilgriata, Aro, BN, Bimang, Koma, Nomata. Unigman, Sa, Chani, Rangko, Brion, plus F, Chin, Nang, Pakosa, Brevo, Uno, Vitamin, Aro, Ayan, Gnang. BN, Bimang, Ko, Mang Rakat, Na, Aruan, Sing, Baljoke, Ra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o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kita, Uyatinga.
2: Dao na simangna ahap en sangmani rengba gitrangko knatang skagen arawa gitrangarong aha alamlade silkala mukcha khasathang dongode ya gitrangko na simang da ojojo knang skanagta manangen